0: 해야지 민나는.
1: 야, 나 뭐, 주라! 야, 뭐, 차트리 면보다 짠 나게를 듣고, 와, 후자라 하던 하우, 니만 따라 아껴다 버릴까 왔노? 가슴 다르시, 내 입 와버려.

0: 칭찬하지 민나는. 야, 나보, 들어!
1: 나하고 차트리 면보다 짠 나기를 듣고, 와후자라 하던 하우, 니만 따라 쳐다버릴까 왔노? 가슴 다르시, 내 입으로 나오마.